0: TV라디오쿠
1: 못간 TV라디오쿠
0: 못간 TV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
0: 나무 향기 동일가라디오쿠
1: 아로 에헤 그나빠 관련 덜클라이
0: 미미미 리아르보드라디오쿠 한국한 모든 어린 라디오째
1: 아 라디오째 먼저 라디오빼 관련쿠노 이토 라디오 양쿠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덩그린동
2: 96.9
0: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니 알코가 라디오 멀리